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청해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

지역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외곽 방면으로 밀리는 곳 조금씩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제 부산 쪽으로 망향 휴게소에서 천안 후두 휴게소 사이 22km 구간 정체되는 곳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방면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또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모두 합해서 20km 구간도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 방면으로 총 10km 정도 밀립니다.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 터널까지 또 팔탄 분기점 부근 이후로도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가 밀리 있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잡고 있습니다.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 성산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에서 압구정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잡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 밀리는 데다가 조금 더 와서 잠실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 통행량도 많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압구정 사이는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무두 앞에서 23km 구간 정체인데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 정체가 깁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1: TBS 캠페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4도고요. 기온은 더 올라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또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자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여의도 부근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마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시속 20-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TBS 교통정보
10: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면 모두 사고가 있는데요.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 갓길입니다. 지금 화물차 관련 사고 후 처리 작업 한창이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수원에서 신갈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수원 부근 4,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뒤로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 사이 7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요금소 부근 1차로에도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나와서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30.5도입니다.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안팎의 뜨거운 한낮인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그늘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천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강변북로 일산방면도 마포대교 조금목과 4차로에 고장난 유조차가 있으니까 사고들 조심하시고요. 고속도로 중에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의 정체 구간이 깁니다.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부근까지 다시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지날 때까지 쭉 물려있고 평택제천강고속도로 평택방향 송탄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하이켄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 속에서 잘 빠져나오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이런 물음에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늘 긍정의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답은 해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뇌 해마라는 부분인데요. 해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남겨둘 기억과 지워버릴 기억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분 나빴던 일, 잘못된 일들을 너무 곱씹다 보면 해마가 그 기억을 다시 선명하게 자각하고 저장해버린다는데요. 해마가 저장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나쁜 일들, 이번 주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했던 기억, 좋았던 일들만 저장하기에도 해마는 너무 바쁘거든요. 6월 27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김범룡입니다. 꾸불꾸불 인생길.

0: 유난히 힘들었던 한 주였다면 해마가 그 기억을 저장하기 전에 이번 주말에 다 털어버리고 가자고요.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는 복잡한 생각을 좀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요.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과 리켓나도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국과 함께 대신 환해해주는 남자 다시 듣게 합니다.
1: 자, 실버돌 힘든 싱어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아 봄날이야.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다 애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구기구기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서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화내주는 업계의 참교육. 대화 남채욱씨.
1: 네, 반갑습니다.
0: 요즘 그 넷플릭스 참교육이 네. 인기라.
1: 그러니까.
0: 채욱씨가 진작부터 참교육을 시켰잖아.
1: 그러네, 네? 진짜로.
0: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게 떠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먼저 떠버렸어. 아,
1: 그러니까. 네? 이거 코너 제목을 애초에
0: 바꿔.
1: 참교육을 그러니까. 했어야 돼.
0: 왜 네. PD가 좀 그, 아, 이 성견지명이 없어. 아. 어? 대화남이 입어야 대화남이.
1: 예? 근데 그걸 성견지명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0: 쉬운 거 아니냐?
1: 네. 대화, 아니, 뭐, 대화남도 좋긴 한데. 아, 아무튼 요즘 뭐, 참교육이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0: 예. 네. 네. 그, 끝까지 다 봤잖아요.
1: 아니,
0: 저도 마지막에. 그게 네. 8편이잖아.
1: 네네.
0: 제가 6회까지는 본 것 같아.
1: 근데 지금. 네. 진짜 실제로 뭐, 교권 보호국 같은 거 만들려고.
0: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좀 있더라고. 그, 정치권에서도. 네.
1: 그 드라마처럼 막 진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예, 그런 스타일로.
0: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 그게 1위가 국내 1위가 아니고 세계 1위예요, 뭐예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
0: 세계 1위야?
1: 예, 세계에서도 난리 났대요, 지금.
0: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다 공통적으로 나라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건가?
1: 가장 공통점은 일단 사이다. 사이다 아닐까. 시원하잖아요, 일단. 시원하잖아. 예, 권선징악. 아, 그리고 뭐.
0: 뭔 징악?
1: 권선징악.
0: 권선징악?
1: 시원하고,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만큼 정말, 이, 뭐야, 교육계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또 피해를
0: 그러니까,
1: 당하고.
0: 그러니까, 야 뭐
1: 진짜. 학생들도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0: 교육 현장 현실이 그러냐. 정말 그랬다면. 저는 그 4편인가 5편에 그 촉법소년 얘기 네, 하는 거 있잖아요.
1: 그렇고,
0: 네. 아니, 경찰서 가서도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애들이 촉법이에요?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야, 진짜. 시청자 입장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한 대,
1: 어? 그렇지.
0: 한, 예. 하고 싶더라고.
1: 드라마 속에서는
0: 아니,
1: 정말
0: 그러고
1: 정말
0: 나와서도 예.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막 소화기를 들고 밖에 나, 경찰서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올라가지고 막 네. 쾅쾅 찌질 않나.
1: 형님. 예? 너무 지금 이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 참교육을 잘해달라 이거야.
1: 갱년기신가 봐.
0: 알았어.
1: 너무 이입하신다.
0: 아이, 알았어.
1: 네, 근데 자. 드라마가 살짝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보면. 뭐 그러니까. 2회 같은 경우 그 공고 있잖아. 자동차 정비하는 학교.
0: 두 번째.
1: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좀 아니지 않아요?
0: 거의 땡도 아니야.
1: 드라마 보면 난 그거 보고, 아, 작가가 좀 욕심 부렸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어쨌든 건 이제 본질은. 네. 네, 우리가. 교권도 세워야 되고 학생 인권도 세워야 되고 뭐
0: 그렇게 본질이 많아
1: 그런 거 아니겠냐
0: 본질은 딱 하나야 뭐야
1: 요즘 본질 좋아해요
0: 에? 본질이 뭐야 그러니까
1: 본질이 그거라고
0: 뭐니까 아니 영화 전문가라고 딱 한마디를 해봐 보러 참교육 넷플릭스 네. 시리즈의 본질은 뭐다
1: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네, 대한민국의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작가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제 본론 진행하시죠.
0: 그렇게 네, 넘어가면 되는가?
1: 네, 넘어가 빨리.
0: 아 좋았어. 자 그러면 그거 본론 가기 전에 네. 여보세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이거 저 써놓은 예. 거 있잖아. 이거 읽어야지.
1: 저희 코너가 지금 무슨 뭐 드라마 영화 리뷰 코너가 아니고요.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죠?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갑질 당하신 분들 돈 떼인 분들. 아, 마구마구 참지 마시고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0: 그러면
1: 샵 0915로
0: 예.
1: 그럼 제가 대신
0: 여보세요
1: 화를 내드립니다
0: 0915가 뭐야
1: 0915 아니야? 아 0951 예 죄송합니다
0: 참격시킨 단어
1: 예. 거기 아니야 딴 데 거기다 이상한 데 보내주시고
0: 샵 0915가 뭐야 지금 10년 가까이 해놓고서 네가 인간이야? 주파수 번호도 여태 몰라?
1: 0951 예, 09 공동 구매 아닙니다.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면
0: 알겠습니다.
1: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0: 자, 땀이 벌써.

0: 합니다 지금.
1: 밖에 네. 되게 덥지 지금.
2: 어 오늘 덥더라고요.
0: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자 왔어요. 186 하나님께서 당대 제1의 개그맨 TBS의 기둥 대들보 최욱 씨 어서 오세요.
1: 최욱이야 최욱.
0: 아 참교육시켜.
1: 진짜 이게 몇 년째요 도대체 몇 년째.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욱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6년 동안 소리를 내가 지르고 있는데. 아 최욱 부럽네 진짜 최욱. 우가 너 이름 바꿀 생각 없니? 내가 형이잖아. 네가 바꿔. 아 진짜 최욱입니다.
0: 예. 예지 아빠께서도 국민 멘탈 보호국 조사관 꾸기영의 참교육을 기대합니다.
1: 아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아, 오,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아주 신선하죠.
0: 뭐 하나 보내드리려고.
1: 예, 뭐 하나 보내드려야겠네. 예. 파블로 PD님 저기 뭐 하나 보내주세요. 예.
0: 가만히 있는데
1: 아, 보내주세요 저기
0: 없대 없대.
1: 그럼 본인 사비를 털어서 주식이라도 줘요. 주식 주식이라도 양도해줘요 삼성전자.
0: 네, 알겠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1: 없대. 네, 지금 오늘 없대요 선물이. 선물이 없대니까 그래도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0: 빵집 사장님 5246님이 문자 보냈어요. 자, 날 덥다고 밥은 꼬박 아 이제 화내달라는 문자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빵집 사장님 5246님께서 아 근데 조금만 내가 크게 얘기해도 나 벌써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네. 네, 네. 엄청 더운 거야.
1: 더우세요 지금.
0: 날 덥다고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빵은 왜 안 사 먹어요? 빵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더울수록 당 충전해야죠. 빵 사 먹어. 왜 안 사 먹어? 에어컨 밑에서도 먹고. 이거 네가 옛날에 탑 그걸 그이 그대로 야,
1: 그대로
0: 대용한 거야. 대본을 선풍기 붙이자. 앞에서도 먹고 빵집 사장님 목 빠져요.
1: 아, 그렇지.
0: 더우면 더 먹어야 힘이 나죠. 맞습니다. 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가 인간이야. 아, 이거 모범 나발이 너무 길어. 자, 빵집 사장님한테 좀 화 좀 내드려.
1: 근데 지금 빵 안 먹는다고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닌가?
0: 그거 알아서 해 그건 네가.
1: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빵집 사장님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빵도 먹고 살고 좀 그렇게 해야지. 빵 먹어, 빵 사 먹어, 빵 좀 먹어. 밥만 먹어서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은 빵 먹어. 왜 목 맥혀? 그러면 사이다에 먹어. 사이다 왜 목 따가워? 우유에다 먹어. 빵 먹어. 크림빵 아이고 맛있어. 단팥빵 엄청 맛있어. 빵 먹어. 아이고. 빵 먹고 빵빵해줘.
0: 아이 좋아라 이거 좋아. 아이고 오이사령님한테 지금 빵을 안 사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교육을 네. 최고 시간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사연을 소개하실 때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또 해주면. 예, 최국 씨도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해도 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효율이 좋아.
1: 근데 네? 요즘 또 빵값이 또 많이 또 올라가지고 아. 부담은 좀 되실 거예요.
0: 아, 그건 당연하죠. 지금 뭐 저 네. 이스라엘 저 이란 전쟁 때문에 네, 그것도 막혔잖아 그, 물류가.
1: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계속되고 있으니까.
0: 맞아.
1: 빵 또 네. 우크라이나 쪽이 좀 강화되면 밀 이게.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네. 아, 참 어떡하냐 진짜. 그저 전쟁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0: 그 한마디 하고 가.
1: 아, 나 진짜 아 돈이 그렇게 많아?
0: 빨리 끝내 그래 빨리 끝내.
1: 돈, 전쟁도 돈 들어. 돈 엄청 들어 진짜. 푸틴! 푸틴! 왜 그래 진짜. 아 정리해 빨리. 네. 그만해 이제.
0: 자 이번에는
1: 할 만큼 했어.
0: 1566 너 러시아 대사관에서 듣고 너 조사하러 온다?
1: 네? 아, 저,
0: 어? 러시아 대사관.
1: 아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화낸 게 아니고요. 저,
0: 또 약한 모습 보이는 거야?
1: 티니 형. 푸틴이 형님, 자, 예, 그 좀
0: 전쟁이라는데 자제해 주세요. 건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하고.
1: 젤렌스키는 제가 좀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0: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566번님이에요. 부평에는 굴포천이라는 멋진 둘레길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예쁘게 심어놓은 천일홍 묘종을 남자 어르신이 뽑아가는 거를 산책하다 목격을 했는데 아...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그냥 지나쳤는데요. 주말 지나서 산책을 갔더니 다 뽑아가 버렸더라고요. 아... 다 같이 시민이 예쁘게 보라고 심어놓은 걸 작은 거 몇 개만 남겨놓고 모두 뽑아갔어요. 혼 좀 내주세요. 어떤 시민인지.
1: 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가 정말 진짜 생각 있는 거 없는 거야 정말로.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그걸 왜 뽑아가.

0: 플라워. 네, 네, 네.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아. 네, 네. 그러니까. 날 더운데.
1: 천일홍 다발로 그냥 싸다기를 확 진짜 때려버릴까 보다 진짜.
0: 그렇게 얘기하면 문학적인 숫자 떨어지잖아 함량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너는 꽃으로 맞아야 돼.
1: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씨를 꽃으로.
2: 뭐, 아, 고추가 아니라, 고추.
0: 발음 좀 똑바로 해. 내가 언제, 그거라고 그랬어. 플라워, 플라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1: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 아저씨는 고추로 맞,
0: 너는 고추로 맞고
1: 싶어?
0: 좋습니다.
2: 발음이 좀 이상하다. 에.
1: 천일홍, 천일홍.
0: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2: 천일홍 나온 김에 저 신청곡은 천일 동안 부탁합니다.
0: 그것도 뭐야?
2: 이승환의 천일 동안.
0: 아.
2: 천일 동안.
0: 누가 신청곡 누가 썼어?
2: 아, 그냥 제가 한 거야.
0: 오빠 블로그 틀어 주겠대. 예.
2: 아, 진짜요?
0: 그, 출연자도 못 주겠는데, 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냐는데.
2: 천일 동안.
0: 그거 빨리 노래 들어. 아우, 더워 죽겠어, 이게. 자, 빨리 듣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
2: 이따 해요, 그럼. 이따가.
0: 나온다. 노래도 늦게 나오나 봐.

0: 네, 이승환의 천일 동안. 이거 최국 씨가 신청한 노래 아니야?
1: 천일홍. 네.
0: 천일홍.
1: 네, 사연 때문에.
0: 예. 그, 그랬더니 1566님이 아까 그 문자 보냈니? 제가요, 꽃이름을 잘못 썼어요. 천일홍이 아니고 백일홍이에요.
1: 아, 참, 진짜. 그, 아, 지금 노래 다 들었잖아요, 지금. 아, 천일홍이라고 해서 노래 들었더니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아이고. 노래 이거 반납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환장하거든요.
0: 아, 근데 천일홍이란 꽃이 있는 건가?
1: 몰라, 나 있는 줄 알았지.
0: 백일홍은 제가 알겠는데, 천일홍이라고, 아, 있네.
1: 오, 있네, 있네.
0: 예, 지금 이제 이미지 이제 올려놨네.
1: 그럼 천일홍은 천일 동안 진짜 뻘긋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1: 안 진다는 거 아니야?
0: 예, 천일. 오, 천일하면 또 이 문학적으로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1: 천일?
0: 응.
1: 문학적으로요? 천,
0: 그렇지. 역사적으로.
1: 역사적으로?
0: 응, 영국에. 어,
1: 천일천하?
0: 영국에, 잉글랜드.
1: 천일전쟁?
0: 잉글랜드에 무슨 천일전쟁이 있어.
1: 잉글랜드?
0: 영국!
1: 영국, 그러니까 천일.
0: 천일에.
1: 천일 야화.
0: N 있잖아, 천일에 N.
1: 천일에 N?
0: 그래, 헨리 8세.
1: 아, 그래요?
0: 그거 모르냐?
1: 나 우리나라 역사하기도 바빠요, 공부하기도. 내가 뭐 영국 걸 왜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0: 아이고.
1: 엘리자베스 알면 됐지.
0: 교양이지, 교양. 예, 자.
1: 어, 형님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 넷플릭스에서 다 해, 그런 거. 유튜브에도 널려서 그런 거.
1: 아, 그래요?
0: 꼭 뭐 책으로 읽어야 되냐?
1: 저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천일 홍이 아니고 백일홍이었다는 거 네. 지금 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3449번님, 네, 문자. 여기 전북 익산인데요.
1: 네.
0: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장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근데요, 한 아주머니가 여러 명이 사용해야 할 선풍기를 회전시키지 않고 항상 자기 방향으로만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러닝머신 뛰면서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해놓고 있으니 진짜 함량 미달 아닙니까? 최욱 씨 정신 바짝 차리도록 혼 좀 내주세요.
1: 아, 정말.
0: 최욱이라고 했는데 재미삼아 쓰신 것 같거라.
1: 아, 네. 그렇죠. 네. 네.
0: 자, 참교육 시켜.
1: 아, 정말.
0: 참교육!
1: 이런, 아주, 아, 진짜 아주머니들, 아니, 그, 이 아주머니 왜 이러시, 아줌마! 아줌마 거야, 이게? 아, 개인 헬스장이냐고! 아,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피해주면서, 선풍기, 나도 더워! 당신만 땀나? 아줌마만 땀나냐고! 나도 땀나! 왜? 아줌마만 써! 왜? 그럴 거면 집에서 하든가, 집에서! 집에서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그거!
0: 아유, 말을 해! 뭘 뭐야, 그래!
1: 장판 깔아놓고 그냥 혼자 하든가! 아줌마!
0: 예.
1: 집에서 해, 집에서! 집에서!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같이 써야죠.
1: 그래서 뭐 살 빠질 것 같아? 이거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한 3일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아, 계속 나오시, 계시나?
0: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있어. 어떤 특정한 운동 기구를 이제 전세낸 분 있어.
1: 그러니까
0: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1: 아
0: 스마트폰 집에 가서 막 그래.
1: 운동도 안 하고.
0: 그러니까 어.
1: 거기 가면 뭐 벤치야?
0: 아니 뭐 30분을 앉아 있는 거다.
1: 그 공원이냐고 거기가 어. 뭐 거기가 무슨 뭐 하지 마. 테레비 꺼. 이어폰으로 이어폰으로 자. 뛰어 제발 좀 런닝머신 올라왔으면 왜 거기서 테레비만 봐?
0: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 뭐예요? 그 보도 전문 채널 빨간 자막이 나왔는데 2시 45분에 네. 김포 운양동 물류창고에 화재가 났다.
1: 아유,
0: 1단계 대응에 들어갔다 되세요. 그거 찾아보세요. 네. 저 PD가 되면 저런 거 보면은 아유. 지가 먼저 이런 거 딱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런 속보가 있으면?
1: 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0: 아니, 그걸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
1: 그걸 네? 왜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걸,
0: 예. 왜? 겁나?
1: 예.
0: 제가 겁나?
1: 아, 그럼요. 저는 한 번 겁먹으면 평생 겁먹어요.
0: 예. 자.
1: 큰일 났네, 근데.
0: 이제 올려놨어. 이제 올려놨어.
1: 진화가 돼야 될 텐데.
0: 속보, 김포 물류창고의 화재.
1: 아이고.
0: 초방대응 1단계 발령. 예. 2시 45분쯤에요. 김포시 운양동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사진이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숲 뒤쪽 배경으로서 아주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네요. 네.
1: 그러게요. 아주 크게 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예. 자, 일단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이번에는 3983님이에요. 190, 920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위하고 취미 활동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발 근데 찻길 한가운데에서 안 탔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리고 길 바깥쪽에서 타시라고요 하면 막 화내고 술 냄새도 나요. 1,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면 뭐합니까? 음주운전하는데. 야, 아니 자전거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나 보지?
2: 큰일 날라.
0: 이거는 참교육 이번에 너 제대로 해라 너. 형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드리잖아. 가만있어 봐. 남았어. 술 마시고 차도 안 가운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구기형 화 좀 내줘요. TBS에 정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날도 많이 더운데 꾸기형 한에다 열 올라와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까지 됩니다. 네. 자, 이제 내가 다 읽어드렸어. 참교육 들어가, 참교육.
1: 야, 차도 한가운데서 탄다고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차도 한가운데서? 어? 그래, 죽어! 그러다가! 그래, 죽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거기다 자전거를 뭘 먹고 타? 술 먹! 이 양말 미친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만
1: 어디 술 처먹고 어디서 자전거 이게 음주운전 자전거가 더 위험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 이거 수동이잖아 자기가 이렇게 운전 직접 이게 규정 잡아서 이거 타야 되는 거야 자전거.
0: 그렇지.
1: 첫날 양반 진짜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어디서 진짜 사람들 큰일 나고 너만 가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 다 피해가는 거야 이거.
0: 한 번 더 해. 네가 인간. 힘들어.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뭘 한 번 더 해요, 자꾸. 아, 나, 이 형, 진짜. 아, 좀 너무하시네. 아, 정말, 자기 몸 아니라고.
0: 야, 한 번 하면 세 번을 해야지.
1: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여기까지. 아유, 내가 옆에 있는 나까지 힘들다.
1: 아, 진짜 큰일 날라고.
0: 아, 지금, 5400님이 김포 운양동 물류화재, 다른 앵글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한강 하류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는데, 어우, 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이, 지금 여기 상암동에서도 가면 보일 것 같은데.
1: 누가 보면 여기 무슨 폭탄 떨어진 줄 알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열기가
0: 상암, 운양동에 김포 골드라인 그 타보면 운양역이라고 있는 건 제가 가봤는데,
1: 네네.
0: 그건 반대 운양역까지는 제가 안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1: 황정호, 돈가스 PD님의 동네.
0: 쟤는 저는. 여기가 아니고, 김포 한강 신도시 예. 아, 여기 그래? 가기 전에 걸프에서 한 다음 정거장이고 아. 운양은 거기서 더 가야 될 거예요.
1: 좀 가깝죠 그래도. 아유 어떻게 그러나 큰일 났네.
0: 자, 큰 피해 없기를 정말 하고자 합니다.
1: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네. 아 짠.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옥 씨 잠깐 쉬고 계세요.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왜 안 오냐.

0: 네,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매주 금요일날 지금 저희 힘든 시간 하잖아요. 나, 실버들. 예, 예. 60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실버들 힘든 시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오면은 4승을 목표로 하시나? 그죠? 와, 남산 씨. 진짜?
1: 아, 그럼 이제 지금 힘든 시간이 지금은 이제 그 뭐야, 시니어로 가고 있는 거예요?
0: 시니어로. 네. 왜냐하면 좀 젊은 네. 분들은 좀 잘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1: 왜요? 왜?
0: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뭐 이분들한테 아니, 저희가 출연해 드릴 수도 없고
1: 다양한 연령층 그러니까 하는 게 좋죠.
0: 그러니까 뭐 연세도 있고 그래야지 또 저하고 지금 통하니까. 네. 아, 그렇죠. 또 그래서 네. 여기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그래요. 네. 하여튼 62살 실버들 대결로 지금 바꾸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네.
0: 일산 멋쟁이 청취자께서 최국 씨 반가워요. 일산에서도 검은 연기 나오는 거 보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동영상이 YTN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우 빨간 불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네요. 근데 2시 45분에 첫 신고가 됐고요.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와. 이 한여름에 어우 저 빨간 화염이 엄청납니다.
1: 물류창고면은 저 물류창고 안에 있는 그 물건들 다 탔다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뭐 기본으로 다 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화염이 세니까.
1: 진짜 이거 뭐야 재산 피해도 엄청나요.
0: 아, 그러니까
1: 뭐.
0: 말입니다. 예.
1: 아 어떡합니까 진짜. 아.
0: 자 이제 파란파도님께서 예, 문자를 보내셨어요. 일구양대 안녕. 요즘 복지관에서 바둑 두고 사는데 질만하면 재채기를 하면서 바둑판을 뒤집어엎어서 아, 뒤집어엎다는 거예요. 바둑판을 짚어서 바둑판을 흩어지게 해서 무효로 하는 더티한 아저씨가 있는데 세게 혼 좀 내줘요. 바둑알로 이마를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아 바둑판을 이런 거구나. 질 것 같으면.

0: 해체하면서 손으로 바둑갈기 짚고 그러면 이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바둑알이 흩어진다. 그래서 무효. 네. 아 미안해. 아이고 이거 무효야. 이렇게 된다 이거구나.
1: 내기 바둑하시나? 아 근데 조금 귀여우시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난 뒤집어 없는 줄 알았대. 아, 그게 아니고 참. 이런 거야. 애취하면서 이렇게 하나 봐.
1: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페어플레이를 왜 그러세요? 아
0: 참기로 시켜 빨리.
1: 재채기 하시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뒤 돌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0: 그렇지,
1: 이거,
0: 그렇지.
1: 이거 진짜 지극히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0: 네가 인간이야, 아래. 네가 인간이야.
1: 아, 그렇다고 뭐 재채기했다고 뭐 네가 인간이야까지.
0: 알아서 해, 알아서. 아, 야, 내가 여기 떨어져 네. 있을게. 그래. 아저씨, 네가 알아서 해 이제.
1: 아저씨, 바둑하지 마, 바둑 두지 마. 아저씨는. 아, 나 힘들어서 지금 그래요, 지금. 이 타이밍은 좀 어떻게 계속 질러, 좀.
0: 알았어.
1: 아, 좀. 아, 제 심정. 이해를 해주셔야지, 형님. 예? 네?
0: 아, 이제 저기 이제 신사적으로 하세요 그래. 신사적으로.
1: 그거 하지 마.
0: 어, 신사적으로.
1: 바둑 둘 저기도 자격이 안 돼요. 아저씨는 저기 빨리 이비인후과 가서 일단 감 뭐 기침 그거 고치시고 이제 앞으로 저기 오목 드세요. 오목. 알까기나 이런 거 하세요.
0: 그게 재채기를 네. 일부러 하시는 거야. 네. 네? 안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1881번님. 안녕하세요. 제가 종종 가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다들 힘드시잖아요. 찜질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외부 음식 가져와서 드시지 마세요. 어디 가나 다 써 있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라고 빤히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도요. 꼭 어떤 사람은 과일이며 삶은 계란이며 싸와서 먹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찜질방에 와서 식당 매점 매출 좀 올려주세요. 아줌마들. 지나가던 어떤 분이 한마디 했더니 과일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과일 먹을게요 그럼. 이러시는데 과일이 음식이 아니면 뭐예요? 매너 좀 지켜주세요.
1: 뭐냐 그럼?
0: 동네 찜질방 몇 개 안 남았는데 없어지면 아줌마들이 책임질 겁니까?
1: 아 그러네.
0: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1: 아,
0: 최국 씨.
1: 아줌마! 아줌마! 아 정말 아줌마 때문에 다들 이 수많은 대부분의 좋으신 아줌마들이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니야?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그거는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거. 어? 거기 가면 찜질방, 아, 음식 가져와서 싸가지 말라는데 꼭 굳이 그거를 그래. 거기는 뭐 먹고 살아, 그러면. 찜질방 뭐 먹고 살아? 아줌마, 거기 찜질방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아줌마, 그 찜질방 하는데 거기 손님들이 계속 먹을 거 싸가지고 하나도 안 팔린다고 생각해봐.
0: 그렇지.
1: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왜? 아예 그냥 가스레인지랑 그냥 가마솥 갖고 와서 거기서 밥을 해먹지, 왜? 어? 냄비 갖다 라면 끓여먹지, 왜?
0: 그렇지.
1: 내 밥을 해먹게 안 좀. 같이 살자 좀. 같이 좀 살고 같이 좀 살아.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형이 하는데도 한번 해봐. 어?
1: 네.
0: 형이 시킨 대로 해 이제.
1: 네.
0: 찜질방에서 철렵 하냐 그래.
1: 뭐라고? 뭐라 하냐고요?
0: 철렵.
1: 찜질방에서 철렵 하냐? 무슨 뜻이에요? 철렵이 뭐예요?
0: 철렵 몰라?
1: 뭔데?
0: 개울가에 속 걸어놓고 미꾸라지 매운탕 끓여 먹는 거.
1: 아, 그걸 철렵이라고요?
0: 그 내천자에다가 어. 사냥할 엽자.
1: 아 진짜 그 천엽이라고 하는구나.
0: 니은 그 접변으로 인해서 네. 천엽으로 쓰고 발음 할 때는
1: 천엽으로
0: 니을 동화가 돼서 천엽 이렇게 읽는 거야.
1: 처음 알아.
0: 야, 뭘 처음 알아?
1: 아니 그 저기 뭐야 냇가에서 이렇게
0: 그걸 천엽이라고 그러잖아.
1: 미끄러 잡아먹고 그런 것도
0: 그렇지,
1: 이렇게
0: 그렇지.
1: 한자 용어가 있구나.
0: 그럼
1: 대박이다. 천엽을 해쳐먹어 차라리 그냥 어?
0: 아니 그게 아니고 비유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 시키는 대로 해.
1: 알겠어. 지금 했잖아.
0: 한 번 더 해.
1: 아, 뭐라고?
0: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철렵하냐?
1: 사우나에서 철렵하냐?
0: 그렇지.
1: 하지만 그 사우나 좀 많이 가요 여러분들.
0: 아 이거 다 가르치면서
1: 의자가. 찜질방 좀 다녀오세요. 아, 찜질방 좀 다니세요 좀 맨날 좀. 어? 클럽만 다니지 말고. 찜질방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있대잖아 지금. 네. 찜질 저 앞으로 저희 국무회의 이런 것도 찜질방 지금 뭐 저기 저
0: 아 그거 좋다.
1: 네, 오늘 뭐 국조특위 이런 거 한다는데 국조특위도 어.
0: 다
1: 찜질방에서
0: 다
1: 해, 찜질방에서
0: 사우나 가서 해. 네. 그래 사우나 가서
1: 찜질방으로 와.
0: 네.
1: 저 선관위 직원들 찜질방으로 와. 아, 그냥
0: 자 이번에는 5005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양꼬치 양다리 걸친 날 사장 김용남입니다. 아 이거 김용남 사장님이 문자를 아주 길게 보냈네. 뭐 김, 화나는 게 있었나 봐.
1: 저분 얼마 전에 저 출마하신 분 아니에요? 김용남?
0: 아, 그냥 분은 네. 평택이고 아, 예. 동명이
1: 동명인이시죠.
0: 저 구리 수택동에 네. 양꼬치집 사장님.
1: 아, 예, 예.
0: 여기 작년에 출연도 하셨어. 자, 읽어드립니다. 지난 비 오는 금요일 밤 늦게 귀가하는 딸을 우산 들고 마중을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며 오는 길에 비가 멎은 것 같아서 우산을 접으려 하며 걸었는데 갑자기 발에 뭔가 걸려 그냥 앞으로 고꾸라져서 가슴과 무릎에 피멍이 들고 아이고. 갈비에 실금이 생겼어요. 병원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김영남 사장님 그러시네. 정신 차려보니까 인도 보도 한가운데 낮은 벤치를 만들어 놓아서 걸려 넘어졌어요. 시청에 알아보니 버스 정류장이라 새로 해놨다는데 와. 1m만 가로수 라인으로 해놓았어도 괜찮을 텐데 하굣길 학생들도 벤치 피하느라 급하게 핸들 꺾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극 씨가 관계자들 참 교육 좀 시켜주세요.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0: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저 벤치가 뭐냐 하면 이 뭐야 그 무릎 높이까지 오는 길게 된 그 벤치예요, 그죠?
1: 저기 사이드는 인도에 돌, 돌 네. 있네,
0: 그러니까
1: 저 부딪히면 그냥
0: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니까 조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네. 발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아, 네. 지금 피가 무릎에 피멍 들었지 갈비에 실금까지 갔대잖아.
1: 아, 진짜.
0: 이 저는 그래 에? 뭐든지 말이에요. 그 뭐 이번에도 지방선거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이 네. 항상 부르짖는 게 뭔지 알아? 제일 먼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게
1: 뽑아주세요.
0: 시민의 아니. 자기가 자치단체장 되면 네. 시민의 뭐에 대해서 가장
1: 안전 안전
0: 그래 말로만 하냐 그래
1: 말로만
0: 말로만 안전이냐
1: 말로만 안전 말로만 안전 진짜 어 생각 좀 하고 해 생각 좀 하고 진짜
0: 현장에 가봐 그래 현장
1: 어떻게 안 만드니만 못하냐고 안 만드니만 어?
0: 현장에 가봐
1: 가서 진짜 현장에 가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 아 여기다 만들면 되겠구나 여기다 만들면은 안전하겠구나 이거 다 보면 알 텐데 그냥 무지성으로
0: 여보세요 그게 아니고 네. 여기다 만들면 좋은데 밤에 잘 보이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은
1: 아니 너무 가운데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0: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것도 그래 알아서 해야지 이제 해 너
1: 조명도 설치하고
0: 그렇지
1: 자
0: 실금 까져서 떼잖아 그래
1: 아니 다치셨대잖아
0: 돈 내라 그래 돈 내라
1: 돈이요?
0: 치료비 내라
1: 치료비 내라 치료비 내라 자
0: 어떡할 거야 이거 시민이 다쳤는데
1: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이게 어떤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설치하신 뭐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어?
0: 예? 공무원이 설치 안 하고 이제 일을 줬겠지 하청을 줬겠지
1: 아니 아, 어찌됐건 이 공무원이
0: 담당과가 있겠지
1: 담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담당하신 분들이 이거 진짜 너무 하신 거예요 이런 거
0: 현장 가봐 그래 현장 예? 현장
1: 현장을 가가지고 진짜 이런 걸
0: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행정해
1: 그렇지 탁상행정 때문에 그래 이게
0: 형이 시킨 대로 시간 없어 자
1: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명감이 정말
0: 가만 있어봐
1: 의무적으로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0: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행정해
1: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행정해
0: 그렇지
1: 좋아? 좋으세요?
0: 딱 좋아 아 라인 맞춰
1: 이렇게 저기 그 뭐야 꼭두각시처럼 이용해 먹으니까 좋아
0: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뭐 어거지로 하냐?
1: 아 그러니까
0: 아 여기가 옆에서 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잘까봐. 아니 옆에 가만히 있으면 또 나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고.
1: 저 너무 뿌듯해.
0: 가르쳐 주면은 또 뭐 시켜서 좋으냐 그러고.
1: 뿌듯해서 그래요. 형님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네.
0: 아이고. 아. 자 하여튼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네가 구리야 구리. 구리면은 구리시청.
1: 네네.
0: 그지?
1: 뭐 그런
0: 구리시청.
1: 그러겠죠. 네. 네. 당신 당장 다시 네. 설치해.
0: 자, 예, 거기까지 하고요. 9일, 저 하여튼, 김용남 사장님 빨리 전 날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134번님께서 최국 씨가 화내는 코너 맞아요? 최국 씨가 오히려 혼나는 분이네.
1: 겸사겸사 하는 코너네요.
0: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최국 씨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예. 네. 류지강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네가 인간이야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3부 가겠습니다.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세제 너무 높아 짐이 안 온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냐.
3: 너무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현재 서울 기온이 31도입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에어컨 화재에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에어컨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3건이나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여의도 서울교 조금 지나 추돌 사고 났는데 그중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현재 2차로와 3차로 차로 두 개를 막았고요. 여의도 통과하는 데만 25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0: 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이에요.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아싸.

네, 첫 곡으로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자, 0340님께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이 허리케인을 듣고 계셨나봐.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처음 듣는데요. 여긴 대전이에요. 예. 대전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셨구나. 아, 이거 한 지 꽤 오래됐죠. 2017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올 10월 되면, 넉 달 되면 이제 만 9년째 하는 거예요. 이거 만 9년째. 예. 예, 자주 좀 들어주시고요. 홍보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나눔 선물 받으시고 가락시장 횟집을 다녀오신 4985님께서 후기를 보냈네요. 어제요, 가락시장 횟집 가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장님도 잘해주고 가족 모두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 아, 이 텔레비전.

계시구나. 사진, 아이고, 네. 전부 아기까지, 어린이까지 해가지고 다섯 분이 가셨네. 예. 아마 손녀 딸쯤 되는 것 같고, 잘 다녀오셨네. 여기 뭐 전복, 그 다음에 전복 썰어 놓은 거 회, 물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어, 뭐 광어, 이런 쫙 썰어 놓은 것도 보이고요. 매운탕도 있습니다. 미나리도 보이고. 어, 이건 또 뭐야? 조개탕인가 봐요. 어, 아주 푸짐하게 또 올라가 있고. 아니, 이, 어디, 여기가 저기잖아요. 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인데. 아니, 이렇게 많이, 저, 주시면 고맙긴 합니다만, 우리 바다나라 사장님 남는 거 없겠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454번님, 예, 나눔 선물 당첨자입니다. 정답은 1번 적도입니다. 저도 오늘 에카돌의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크림을 신청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기와 어린이집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같이 뛰노느라 피부가 저절로 익어가면서 깜댕이가 되고 있어요. 도움되겠죠? 아, 당연히 도움되죠. 아내도 아기와 같이 놀아줄 때 슥 발라주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 1454님이 그러니까 아기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원하면 그 놀이터 가서 같이 놀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바르시면 딱 되겠네. 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선크림 안 바르면 피부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54님한테요.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보내드릴 거예요. 예. 에콰도르라는 데가 제가 보니까 이 나라에 가면은요, 적도가 지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 거기가 표시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적도, 영도 이렇게 쫙 표시가. 예. 그 저쪽 태평양 쪽에 가면 그 섬이 있는데 옛날에 그 저 종의 기원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행을 했다는 그 갈라파고스. 예? 군도가 거기죠. 그 갈라파고스 거북이. 그게 다 에콰도르령의 이제 그 나라니까. 예. 가봤냐고요?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거북이. 자, 이제 잠시 후에 점심 먹고 디저트쇼. 아줌마들의 프린스 왕자 가수 신유 씨가 나옵니다. 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31166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TBS도 BTS처럼 모두 다시 모여서 활짝 웃는 그날이 곧 올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송대관의 쨍하고 했던 날 크게 한번 틀어주세요. 아유 제발 그랬으면요. TBS, BTS 어? 이거 뭐 조합만 이 좀 다르지? 똑같네. TBS, BTS 알파벳 들어가는. 아이고 고맙긴 한데요. BTS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언감생심이고요. 예. 그래서 숨이나 쉴 수 있게 예.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거밖에 없이요. 예. 자 3116님 신청곡 나가고요.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 듣고 자 신유 씨 들어오라 그래. 예.

0: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먼저 보조 MC계 개구쟁이 김태발입니다. 어서오세요.
1: 우리 함께 놀아요? 개구쟁이?
0: 개구쟁이.
1: 반갑습니다. 신호솔라이터 김태발.
0: 돈가스가 애칭으로 적어놓은 거야?
1: 까불어서 그런가 봐요.
0: 돈가스가 그래도 애칭은 여러 가지 많이 갖다 붙여줘. 네? 날씨가 오늘 너무 더워.
1: 그러니까 무슨 초여름도 아니고 깊은 한여름에 들은 것 같은.
0: 초여름이지. 뭐가 네. 초여름이 아니야.
1: 30도니까요.
0: 초여름이야 지금.
1: 그래요?
0: 그럼.
1: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더워요 느낌은?
0: 이상고온.
1: 좀 자상하게 좀 해주세요 시작부터.
0: 얘도 요새 출연료를 안 받으니까 내가 뭐 얘기하면 여보세요.
1: 뭐 보세요.
0: 나도 못 받아 이 사람아. 너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그만 풀어.
1: 아무튼 중 하나 건드려봐.
0: 자 오늘도 특별한 선생님 아까 잠깐 예.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김태발 씨 소개해 주세요.
1: 갑니다. 자 어머님들의 영원한 프린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독보적인 미성의 소유자 데뷔곡 잠자는 공주부터 시계바늘 꽃물까지 전 국민의 컬러링과 애창곡을 책임져온 트로트계의 아이고 황태자십니다. 최근 새로운 둥지에서 더 화려한 비상을 준비 중인 봐도 또 보고 싶은 남자 가수 와 이분을 영접할 줄이야. 신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료 받는 신유입니다.
0: 무슨 출연료가 여기 안 줘.
2: 아, 안 줘요? 주세요. 그러면 안 주면 안 받죠?
0: 여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 아니, 저를 일단 먹이려고 그런 건데요. 자기도 못 받는지 모르는 거야.
0: 다른 데서는 받는다. 아니, 네. 요새 그 KBS TV에 네. 그 뭐지?
2: 백 투 더 뮤직입니다.
0: 백 투 더 뮤직. 여자 가수 그분이 누구지?
2: 아, 소찬희 선배님하고 소찬희 씨. 예, 같이 이제 2MC로
0: 그거 저
2: 있습니다.
0: 이렇게 돌리다가 나오면은 찾아가면서 보지는 않고 네. 나이 먹어서 언제 그걸 찾아가면서 그쵸, 네. 돌리다가 보면은 끝까지 봐.
1: 아, 저는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보는데 왜냐면 추억에 그 우리 때 그 추억의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그쵸, 네. 아 좋아하는 가수는 다 나오니까
0: 몇 시 하는데
1: 그게 아니 라이브로 항상 재방송을 하니까 라이브로 항상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준석열 프로예요.
0: 라이브로 재방송한다는 게 뭔 말이야?
1: 아니 그 촬영하신 거를 네. 재방송으로 보여준다고 그게 많이
2: 아 그렇죠 재방송으로는 네. 많이 나옵니다.
0: 아 여기 딴 네. 채널 곳곳에서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네. 그렇게 얘기하지 좋아. 라이브로 무슨 재방송을 해
1: 좋아. 시작부터 왜 그러지?
2: 아니 근데 두 분 되게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나 봐요.
0: 신유 씨가 좀 주고 가라.
1: 아니, 많이가 아니라 전혀 안 나옵니다.
0: 아니 근데 네. 제가 아까 신유 씨 고장난 벽시계
2: 네네
0: 그게 아. 시계바늘이야 그게?
2: 예, 고장난
0: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2: 벽시계는 네. 아마 저기 나훈아 선생님 곡이고요. 네, 저는 시계바늘.
0: 시계바늘. 예. 여기서 라이브로 그 노래 나는 왜 고장난 벽시계를 입는지 아, 죄송합니다.
2: 아니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예. 예, 그 출연료 못 받으신 분들이 종종 헷갈리세요.
0: 너 매기는 거냐? 신유 씨 나왔다고 문자 소개해봐.
1: 예, 9491님께서
0: 읽으려고 그랬더니 지워버려.
1: 야, 출연료 안 준다고 이제 PD도 이제 문자 지우냐?
0: 완전히 매기네, 매겨.
1: 자, 일단 거,
0: PD도 너를 매기니, 어떡하냐.
1: 자, 일단 보이는 걸로 할게요. 네. 유튜브로 좋아좋아님께서 신유님 보려고 사무실에서 몰래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사계절 미모 제철인 우리 신유님. 오늘도 눈이 부시시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0919님께서 신유 왕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알겠죠. 신유 씨한테는 그 캐릭터가 왕자야.
2: 아이고야.
0: 자, 몇 년 만에 지금 나온 것 같아? 1년 만에? 2년 만에 여기.
2: 한 1년. 그죠? 1년 좀 넘는 것 같아요.
0: 일단 저 팬들한테 인사. 정식으로.
2: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다 했어요?
2: 네. 네.
0: 자, 그러면 파트 1 여기 써 있네. 근황 및 새로운 출발. 네. 자, 1번 이번에, 질문.
1: 예, 일단
0: 1번 질문 해 봐.
1: 예.
0: 여기 써 있는 대로.
1: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그 우리 신유 씨한테 첫 질문이 뭐냐면 예. 이번에 소속사를 옮겼다고.
2: 예, 예.
1: 그래 가지고 뭐 트롯 대가들을 포함한
0: 여보세요. 네. 그것만 하면 제가 이제 저 신유 씨가 얘기를 해야지.
1: 그러니까 예. 김현자 선배님
0: 아니,
1: 계시고
0: 그것만 물어봐. 예, 예, 이번에 소속사를 옮겼어요. 그것만.
2: 초일에 회사로 옮겼고요. 그 네. 회사에 이제 김현자 선배님이 계시고 네. 또 후배 가수들도 뭐 황민호, 황민호도 있고 뭐 홍지훈 씨도 있고 뭐
0: 강남스타일
2: 예,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로 예, 가서 열심히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0: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2: 초이랩입니다. 초이랩.
0: CHY? 예, 차장이 최 씨예요?
2: 정확합니다.
0: 네.
2: 초이랩.
0: 초이랩이다.
2: 정확한.
0: 아, 네. 그렇구나. 또 질문.
1: 아, 2번 질문 해주시죠.
0: 아니야, 남았어.
2: 그냥 아예 제가 다 읽을까요? 그냥 그게 낫지 않아요?
0: 여기 써있잖아.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2: 아, 회사 분위기는 뭐 너무 좋고요. 네. 예, 아주 정말 회사 같습니다.
0: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네. 저 돈가스가 네. 작심하고 아마 대본을 썼나 봐. 나보고 아까 토크뱅 눌러가지고 네. 아 형님 저 써있는 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아 애드립 안 되고. 그렇지.
1: 아 애드립 안 됩니까?
0: 아 오늘? 내가 뭐 맨날 얘기하면 야 좀 대본 같게 좀 쓰려면 써라 뭐 이러니까 뭐 날 밤새고 썼대.
2: 근데 지금 계속 애드립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써있는데.
0: 저 써있잖아 거기. 파트가 안 하신 것 같은. 이번에 네. 소속사로 옮겨서 자 이번에 네. 이제 2번 물어봐.
1: 근데 저희가 일단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신유 씨한테 좀 살짝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 아, 예.
1: 신유 씨를 이렇게 뵈면은 우리 일구행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외모도 잘생긴 데다가 좀 분위기가 차분
0: 있어 보이지. 네.
1: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좀 많이 까불고 그래도 됩니까 미리 사전에?
2: 아니 뭐 예 지금처럼
0: 저
2: 예.
0: 지금 그러고 예. 있어.
1: 아 그래요?
0: 그렇게 해놓고 뭘 물어봐. 알았어. 아니 왜 그걸 왜?
1: 아니 까불려고요 좀.
0: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신유 씨는 저기 보조 MC의 개구쟁이보다 어려.
1: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 좀 막대해 주세요.
0: 네. 그러니까 네. 막대해 달래잖아요.
1: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털에 보면은 신유 씨를 이렇게 가끔 검색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2: 예, 예,
1: 근데
2: 예.
1: 이게 뭐죠? 그룹 아이돌 그룹이랑 신유 씨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 아 투어스의
0: TWS
2: 그 그룹 안에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름 네. 신유예요.
1: 에?
2: 굉장히
0: 동명이인이야?
2: 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 친구들이고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름이 신유라서 네. 제가 아주 그 친구의 덕을 많이 보고 있죠.
1: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을 찾으려고 신유를 검색했는데. 진짜 또 우리 신유 왕자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 오, 이 삼촌은 누구야?
2: 그렇죠.
1: 너무 좋다.
0: 같이 뜬다 이거.
2: 그리고
0: 이 친구예요? 지금 뛰어올려는?
2: 맞아요.
0: TWS의 신유?
2: 네. 투어스의 신유인데 이 친구도 너무 잘생겨서.
0: 진짜. 네.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누가 여기다 올려놨어?
1: 그 애드립 하지 말래잖아요. 아,
0: 나는 해도 돼. 너만 안 하면 돼.
2: 좀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 조심하셔야 돼.
0: 아,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거요. 자, 또.
1: 아니, 그럼 그 친구한테 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공중파를 이용해서 예. 좀 한마디 신유가 신유에게.
2: 아, 아니, 뭐,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널리 알려주셔서.
0: 이름이 네. 이제 신유니.

0: 던져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1: 자, 3번 던져.
2: 자, MBN의 네. 그 최근에 뵌 게 이제 무명전설.
0: 네,
2: 거기서
0: 맞습니다.
2: 이제 그
1: 무명가왕.
2: 아니, 무명전설에서 마스터로.
1: 무명가왕이라고 써놨잖아.
0: 잘못 적은 거죠.
1: 그거. 누가 여기 쓴 거야? 밥? 돈가스야? 그럼 잘 좀 해, 이 사람아. 여기다. 예. 현역가왕에다가 빨간색으로 예. 플러스 밴드를 지우고서. 예. 그 위에다 무명가왕이 써놨어. 그러니까
0: 무명전설하고 현역가왕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무명전설입니다.
1: 무명전설이라잖아. 예. 그걸 무명가왕이라고 또 써놓은. 아, 예. 나 쟤 때문에 하여튼.
2: 저번에 네. 이승훈, 아니, 이승철, 신승훈 나올 때도요. 가수 섞어가지고 신승철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그 무명전설에서 마스터로 맹활약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1: 네. 아, 신유 씨가.
2: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유 씨가 노래할 때 자기가 누군가가 상대방이 보고 지켜보면서, 너 알았어. 너 거기, 그 부분 좋았어.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예. 아니, 뭐, 아, 되게 얼마나. 기대를 하죠. 네, 딱 나왔을 때 아, 얼마나 잘할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2: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로 하실 때는 그 후배들을 볼 때는 네.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본인이
0: 그렇죠,
2: 할 때 말고.
0: 그렇죠. 예,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마스터 자리라고 거기서 뭔가 뭐 감투를 가지고 누구를 네.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그 나오신 분들을 응원해 주는 저희는
1: 그런 선배로서? 예,
0: 서포터를 선배로서.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 예, 서포트.
0: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응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좀 안 좋은 버릇이나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선배로서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1: 따끔하게
0: 예, 그런 자리가 또 아, 되기도 하고요. 예.
2: 그럼 오늘 진행을 또 많이 TV로도 하고 계시니까 그 진행 또 선배로서 보는 그 일구행디의 진행은 어디가 조금 따끔하게 필요할까요?
0: 아,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 얘기는 거야 지금?
0: 아니요, 영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이, 고마워. 네. 아. 네. 아니 오늘 그리저라도 아까 2부에서 네. 수원에 있는 청취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자격증을 대여섯 개를 따셨대.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
2: 와,
1: 근데 네. 이제 은퇴해가지고 60 넘어가지고
2: 네.
1: 그거 어떻게 취직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이부터 묻는다는 거 아니야.
2: 아이고.
1: 그러니까 지금 신유 씨가 네. 저한테 네. 예, 뭐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네.
0: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하여튼 여기 끝나면은 어떻게 소속사 이름이 뭐라고?
0: 초이랩입니다.
1: 거기 네. 가서 어떻게 뭐 경비라도 안 되냐 나? 거기?
0: 거기 오시면 너무 환영할 것 같아요.
1: 알았어.
2: 아니 초유랩이면 최 씨 아니에요 대표님이 혹시?
0: 그렇죠 최 씨.
2: 최일구.
0: 네네 같은 최 씨.
1: 알았어 그만하고 자 또 질문 드려.
2: 자 그런데 일단 그 무명전설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유 씨가 막 노래하던 때 그 친구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래들. 그런데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은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 의외로 많죠.
0: 아 그럼요 요즘은 뭐 노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잘하는 것 같고 얼만큼 개성이 있고 보이스 컬러가 독특하냐의 차이인 거지 노래들은 참 다 자기만의 그 색깔로 잘 하는 네. 것 같아요.
1: 가만히 있어봐. 아, 여기 유튜브 동접자가 네. 역시 프린스 신유네. 동접자가 지금 190. 예? 187, 190이야. 보통 뭐 50 들어오시잖아. 어? 대단하다, 신유 정말. 아, 진짜 트롯계 프린스. 이게 팬이 많으신
0: 더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네.
1: 아, 이 정도면.
0: 한 천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1: 어마어마한 거야. 예. 자. 네. 또 밑에 있잖아. 저 질문 드려요. 여기.
2: 아, 오늘 뭐 노시는 거예요?
0: 근데 죄송한데 생방 때 이렇게 좀 마가 떠도 되는.
1: 안 무슨 되죠. 마가 떠, 마가 뜨기는.
0: 많이 뜨는
1: 거예요. 무슨 마가 떠.
0: 네. 불안해 죽겠어요.
1: 우리는 거칠어, 항상.
2: 자, 그리고
1: 이거 질문 드리려니까 네,
2: 우리 신유 씨가
1: 예. 저 질문
2: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불안해. 하는 거야?
2: 예. 우리 신유 씨가 네. 일단 공연 계획이 있어요.
1: 그렇지. 그거 물어보고.
2: 자, 잠깐만요. 좀 리셋을 하고 가겠습니다. 신유 씨?
0: 예.
2: 신유 씨만 사과 말씀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해 가지고 자, 헐. 헐. 큐. 자, 공연 소식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공연하는 거는 뭐 늘상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이번에 공연은 좀 다르시네요.
0: 아 이거는 제 공연이 아니라 네. 어떤 분의 공연에 게스트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네. 이제 일본의 레전드 그 아이돌 1세대 아이돌이세요. 콘도 마사이코라고.
1: 콘도?
0: 예.
1: 콘도 운영하시는 거야? 그거 그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0: 예.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1: 콘도 마사이 거라 가지고 콘도 예. 이름인 줄 마사이 거 콘도 그런 줄 알았더니
2: 좀 얘기 좀 해 냅둬 봐요, 좀.
1: 야, 난 사회자니까 아무 때나 끼어들 수 있어. 나는 리베로야, 리베로.
0: 근데 이분이 그 노래가

0: 참 유명한 노래가
1: 뭐 있어요?
0: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아는
1: 뭐?
0: 김기라긴이라고.
2: 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0: 그 노래 부르신 분.
3: 김기라긴이. 그...
0: 아니야. 김기라긴이 사랑.
1: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네.
3: 네. 아~ 김기라긴이.
2: 정말 오늘 하루가 길다 진짜.
0: 아니 기네요. 네,
1: 김기라긴이다 뭐라고.
0: 아 그분이 네. 47년인가 9년 만에 아마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시는 걸 거예요.
1: 그래요?
0: 근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3: 신 씨한테
0: 예 저희 회사로 먼저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3: 콘도 마사이코 씨가 언제 그런 공연을 하는 거예요?
0: 6월 27일일 거예요.
3: 27일 토요일 날이네. 예. 어디서요?
0: 어디서 하는지
3: 여기 써 있다. 예.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
0: 네, 거기서 합니다.
3: 예. 용산 블루스퀘어가 저기 아닙니까? 왜 그 한남대교 이렇게 내려갈
2: 맞습니다.
3: 때
2: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3: 거기 저 2호 터널인가?
2: 뮤지컬도
3: 쭉 내려다가 이태원 쪽 바라보면 있는 예. 건물 같아.
0: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참 많이 하셨대요.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하는 공연이기도 하니까
3: 네.
0: 진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우리 신유 씨가 그러면 그분 이제 마사히코님 공연할 때 예. 게스트로 들어가셔서
0: 예, 게스트로 들어가서 제 노래도 하고 같이 네. 듀엣곡도 하나
2: 오!
0: 네. 그렇게
2: 대박이네.
3: 듀엣곡은 어떤 곡을 해요?
0: 그 콘도 마사히코 씨
3: 노래고
0: 예,
3: 신유 씨는.
0: 저는 제 노래 하고요.
3: 뭐뭐 할 거예요?
0: 글쎄 아직 그 곡목은 예.
2: 아, 스포일러. 스포일러.
3: 아니 그런 건 안내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예.
2: 자 저희가 사실 그 우리 신유 씨가 이렇게 또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박 선물을 우리 신유님께서 지금 갖고 오셨어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 있는 공연에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콘도 마사히코의 공연에 와, 두 분도 아니에요. 열 분을 초대합니다. 열 분. 네. 1인당 두 장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문자로요, 신유 공연이라고 딱 써주세요. 신유 공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유 공연 그러니까 해가지고.
3: 신유 공연 해야지, 콘도 이용권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2: 그렇죠. 예. 네. 다섯 분께, 총 추첨을 통해가지고, 다섯 분께 공연 티켓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섯 분을 뽑아서, 한 분당 두 장씩.
2: 그렇죠. 이것도 문자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3: 이거 분위기 있어. 예. 토요일 날 오후 5시 그 남산 밑에 블루스퀘어.
0: 예.
3: 저도 옛날에 뭐 출판 기념회 한다고 그래서 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밤 야경하고 아주 좋은데요, 이게.
2: 샵 0951. 샵 0951. 문자 쓰실 때 거기다가 전화번호 대신 샵 0951 해가지고 신유 공연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3: 그래요. 자, 야, 노래 한 곡 듣고 가자, 이제. 네. 라이브를 좀, 라이브로? 자, 물 한잔 했어요, 신유 씨가.
0: 나쁜 남자.
3: 나쁜 남자. 아이, 나쁜 남자.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신유 씨.

0: 절절하네, 절절해. 사연이. 그거 안아주지, 왜, 그게, 가, 그냥 가, 그래. 예?
1: 아니, 너무 안아주면 또.
0: 안아달라는데 안아주고, 떠나, 안 떠나면 될 거 아니야.
1: 아, 예? 야, 지금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0: 아, 신유 씨가 아까 너무... 들어오면서 예. 오늘 치과 갔다 왔대. 예, 예, 예. 뭐야, 치과 치료 뭐, 뭐였어요? 예,
1: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다 했는데 오늘 마취를 뭐, 좀 심하게 해가지고.
0: 아직 마일리지가 뭐, 임플란트 할 마일리지는 아니잖아.
1: 예, 예.
0: 잇몸 치료 같은 거였나 보네.
1: 그렇습니다.
2: 예. 오늘 신유 씨는 사실, 법적으로 지금 도핑 테스트 하면은 예. 어? 약물 그게 나옵니다. 예.
1: 지금 검사하면 제대로 걸리죠.
2: 어, 제대로 예. 걸립니다. 예. 금메달 아, 취소. 어.
0: 신유 금메달 노래야.
2: 아니 그나저나요. 좋아, 좋아.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이제 노래하실 때 네. 좀 얍삽하게 네. 저도 문자를 보냈거든요. 신유 공연 이러면서
0: 예. 예. 하는데 끝자리가 몇 번인데.
2: 아, 그래서 아니 문자를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여기 프롬프트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보면서 야, 다 마감됐다. 지금 문자가 엄청 왔어요, 지금.
0: 오, 진짜?
2: 난리가 났네, 아니, 지금.
1: 그래. 그럴만해요. 왜냐면.
2: 아, 나 진짜.
0: 269명까지 와있어.
2: 우와. 우와. 난리가 났네. 이걸
0: 대단하다. 어떻게.
3: 대박이다.
2: 이걸 어떻게 추첨해요, 이거를.
1: 네. 정말.
0: 아니, 근데 그, 콘도 마사이.
1: 코. 마사이 콘도 마사이 코. 예.
0: 그분이 아까 보니까 64년생으로 돼 있네.
1: 네.
0: 근데... 라이브. 아이돌, 일본 아이돌 1세대?
1: 예, 그렇죠.
0: 우리로 치면은, 김태발 씨. 아이돌 1세대.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어떤 가수요?
2: 아니, 그냥 보통 이제 저희 세대 63년생, 64년생 가수들로는 네. 뭐 이상우, 강산의 김광서, 아~ 소방차, 유고, 뭐.
1: 아, 그렇죠. 아이돌로 따지면 소방차
2: 되겠어요?
1: 아마 그 정도는.
2: 신승훈.
1: 그렇죠.
2: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0: 근데 얼굴도 잘생기셨네, 이분.
1: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2: 오, 진짜?
1: 지금도 너무나 멋있으세요.
0: 예. 저 자켓도 아주 멋있는 자켓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진성 씨 비슷하게 생겼는데.
1: 아, 전혀 다릅니다.
0: 다르고요.
2: 전혀 다르고.
0: 맞춰줘라.
1: 예, 지금.
0: 어, 누구 닮았어? 얘기해봐.
1: 아니, 배우상이세요, 배우상.
0: 아니, 맞아요. 배우로 치면 누구? 한석규?
2: 뭐 최민수 씨, 최민석.
0: 최민식.
2: 어.
0: 최민석이 뭐니?
2: 최민석 씨도 나왔고. 근데 신유 씨
0: 같이 비슷해요,
2: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혹시 식사 한 끼 하셨어요?
1: 예, 한 끼 그 스태프분들과 이제 저희 이제 게스트로 나와 준다고요. 또 식사 대접해 주셨어요.
2: 아, 뭘 좋아하시던가요, 혹시 저분은?
1: 뭐 아무래도 스시 아니겠습니까? 아. 예, 회 종류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한식도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예.
0: 그렇구나.
2: 자, 일단.
0: 근데 대화는 뭘로? 일본말로요?
1: 아, 통역이 좀 있고요. 아,
0: 통역이 있고.
1: 네, 제가 이제 일본어를 아주 그냥 얕게.
0: 스코시.
1: 예, 스코시답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요새는, 그러고 말고, 아까 저 돈가스 가라는데.
1: 네.
0: 저 제미나이 있잖아요.
1: 네네.
0: 인공지능.
1: 네네.
0: 거기 동시 통역 기능을 누르고 놓고 하면은. 그 된다는데?
1: 그 요즘은 다 그렇게 되고요. 요즘 뭐 안경 하나로도 뭐 다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웨어러블 그게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안경이
1: 네 안경과 뭐 요새는 뭐
0: 무슨 AI 전문가세요?
1: 네? 아, 아니요
0: 전혀 몰라요. 빠졌어.
1: 자, 전혀 몰라요.
0: 그러면 자 벌써 이제 공연 티켓 마감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모두 다섯 분 뽑는 거지?
2: 예예 예. 네,
0: 다섯 분을 이미 뽑았으니까 제가 발표해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신청을 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태발 씨가 다섯 분을 소개해 주세요.
2: 자, 끝에 번호만 말씀드릴게요. 2693님, 0919님, 8886님, 7494님, 3746님
0: 네,
2: 이렇게
0: 좋습니다.
2: 다섯 분께 공연 티켓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당첨되신 분한테는요. 여기 저 PD들이 당첨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2: 자, 그리고 당첨 문자 드리면서 어떤 PD가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0: 주캡 계좌 그런 거 물어봐. 주캡 계좌 물어봐.
2: 자, 무명전설에서 아주 네.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저희가 이제 AR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신유 씨가 네. 오늘 또 치과 총치를 받고 오셔가지고 그치. 또 잠깐 또 네. 숨쉴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유 씨의 님이여 님이시여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님이요, 님이시오. 신유 씨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님이요, 님이시오가 이게 화제가 됐다고 그래요.
1: 예, 그 무명 전설에서 그 성리 씨하고 하루 씨하고 네. 이 노래를 선곡을 해서 네. 저와 셋이서 한 무대를 꾸몄었어요.
0: 아, 지금 이 장면 예, 지금 예. 저 PD를 띄워놨는데.

0: 네. 그래서 신유 해놓고 가로수? 뭐야, 저거? 뭐, 아, 자막에.
1: 아, 아마 그건 가사일 겁니다. 아. 예.
2: 맞네. 예. 지금 정지화면인데 가로수만 써 있는 거야. 예.
1: 가사 제목이었어요. 가사, 가사.
0: 신유, 너 그렇게 안 봤다니. 완전히 매겨버리네.
2: 아니, 뭐.
0: 아니, 못 볼 수도 있지, 이 사람아. 그걸
1: 아니 제가 뭐라고 네? 말씀드리지 이걸 뭐 부재라 그래야 되나
2: 그러니까 예. 일부 형님 그래도 옆자리 아니신 게 다행이에요 찍을 뻔했어요
1: 옆자리 있었으면 좀 맞을 뻔했죠 네.
0: 아, 이 저 남성 이 세 분 다들 뭐 귀공자 네. 스타일 세 분 다 네.
1: 그래서 무명전설에서 가장 화제성 있었던 친구들이라서
0: 이 친구들 신유 씨의 님이셔를 세 분이 같이 하셨던
1: 네,
0: 분이구나.
1: 같이 이제 중간에서 저는 아. 이제 조율해 주는 역할. 아, 두 분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0: 아. 네. 양쪽 좌우에 빨간 옷 입은 젊은 친구들이
1: 예, 대결을 하는 거고요.
0: 성이 하루 두 가수고 가운데 신유 씨 하얀 옷 자켓을 입었는데 신유 씨는 중간에 있는 거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화제가 됐다.
2: 그리고 저희가 이 무병전설에서 뭐 마스터를 하시는 것도
0: 무명.
2: 알겠고.
0: 무명. 예. 무병이 아니고.
2: 무명.
0: 무병이라 그랬어.
1: 죄송한데 이거. 무병장수가 아니라요.
0: 그러니까. 너도 무병으로 들었지. 너 무병을 읽었다니까?
2: 무명이요.
0: 네, 무명으로. 무명. 예. 무명전설. 예.
2: 무명전설에서 마스터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뭐 이렇게 다 알겠는데 뮤지컬 전국 노래자랑 뮤지컬이라는 걸 하시고 계셔요?
1: 예, 지금 전국을 돌면서 네. 예,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이게 네. 시간이 됩니까 이게 신유 씨가?
1: 아, 이제 이 뮤지컬이 네.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뮤지컬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전국을 돌면서 예, 하는 거라서 연습은 지금 한 두 달 정도 다 해놨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한 두 군데 지금 벌써 돌았고요.
0: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지방 공연을. 두 군데 갔다
1: 함양, 함양.
0: 전남 함양.
1: 예, 뭐 하고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0: 무슨 내용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옛날에 무슨 영화도 했었는데 그거.
1: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0: 아, 그거 아니고.
1: 그 공무원의 그 얘기인데 네. 굉장히 코믹스러워요. 코믹이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 가실 수 있는.
0: 신유 씨는 무슨 역으로 나와요?
1: 저는 공무원 그.
0: 주인공이야, 아니면 주인공?
1: 주인공이죠. 예. 감미연. 감미연 선배하고 네. 같이 이제 주인공을 하고 있고요.
0: 네. 그 모범 공무원 뭐 이런 역할을
1: 그렇죠. 하고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들로 꾸며져 있어서 아마 오시면 너무나 즐거우실 겁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0: 했고. 예. 그 여기다 써놨네. 저 PD들이 7월 31일 날은 군위 네. 경북 군위에서 하고 네. 8월 13일 날은 전북 고창에서 하고
1: 맞습니다.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와주셔서 예. 예, 재밌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뭐 귀에 익은 음악들 다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2: 네, 네. 네. 최고네. 네.
0: 그렇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물어봐 또 5번.
1: 그냥 갈까요? 하기 싫으시면.
0: 아니야. 갑자기 마가 떴어. 여보세요. 보조 MC가 마 안 뜨게 옆에서 도와줘야지. 가만히, 알겠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다고 너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2: 아니, 본래, 아니, 우리 19 앵커가 네. 마무리를 하셨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말입니다. 하고 들어가셔야
0: 돼요. 그러면 저 PD들도 그래. 네. 맞들 거 대비해서 바로바로 노래를 제공하고 뭐 그래야지. 가만! 쟤들이 막아 또, 쟤들이.
1: 혹시, 네? 멍해가지고. 혹시 PD님들도 이게 뭔가 그, 출연 뭐 월급을 못 받죠.
0: 쟤들?
1: 예.
2: 저 사람들은 더 오래됐어요.
0: 저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월급 끊어진 지 2년이 넘어.
1: 아이고야.
0: 자 노래 듣겠답니다. 신유가 이 노래는 알지.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 노래 아니에요, 그죠?
1: 예. 정확하십니다.
0: 신유가 부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1: 음이.

0: 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는 왜 비웃는 거지?
1: 멜로디 좀 하지 아니, 말아줘. 비웃는 게 아니라
2: 너무 제 두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노래를 해주시길래 이걸 내가 어떻게 계속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0: 예. 출연료 못 받는다고 이렇게 원통해 하지 마라. 가져갈 거 하나 없대잖아.
2: 맞습니다. 네? 일소일소 하셔야죠.
1: 그렇죠. 네. 등 돌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6631님께서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신유님, 어유 TV로 뵈니, 아, TV로 보시나 봐요, 지금. 아, TV로 뵈니, 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기타 치시며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하시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신유 원장님, 건승하십시오.
2: 아, 감사합니다.
0: 찐 팬이신가 보다.
1: 감사합니다. 네. 9041님께서 안녕하세요. 그 오랜만에 그 라디오 듣는데, 어머나, 이게 웬 횡재입니까? 신유! 유치원 아 여자분이구나 유치원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응원 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지금은 그 딸이 어머나 미대 다니십니다. 미대 다녀요.
2: 미대 나온 여자가 됐네요. 네, 네.
1: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근데 신유님은 세월도 비켜가는 듯합니다. 여전히 멋짐이 뿜뿜합니다.
0: 아니 신유 씨가 데뷔를 예. 몇 년도에 얼마나 데뷔한지
2: 제가 지금 20년 된
0: 20년?
2: 네.
0: 나는 신유 씨 그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
2: 예, 한
0: 몇 살 때 데뷔했어요?
2: 제가 25인가 6인가
0: 그럼 너 45야 그러면?
2: 그렇습니다.
1: 45.
0: 너 저 사람 한 30 중간 받는 45이에요?
2: 예. 벌써 세월이
0: 아니, 그러니까 문자를 봐봐. 신유가 처음 나올 때가 예.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네. 5살이라고 쳐. 근데 미대 나왔대, 미대 다닌다는 거지?
2: 네.
0: 그러면 이제 22살 쳐. 어? 네. 그럼 벌써 17년, 20년. 거의 초기 팬이시네, 이거.
2: 그렇죠, 예. 네. 그래서.
0: 그렇게 오래됐구나.
2: 세월이 야속해요. 네.
0: 그러니까. 데뷔 19년 차래.
1: 신유 씨가 세월이 야속하신데. 네. 우리는 어떻겠어요?
2: 원망스러우시겠죠. 세월이.
0: 우리?
2: 세월이 원망스러우시겠죠.
0: 왜 갑자기 그런 얘기라고 그러냐? 어? 슬퍼지게.
1: 네? 그러니까, 예.
2: 일소 일소 하십시오.
0: 그래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돼. 신유 씨. 네. 팬들한테 또 인사.
2: 네. 드디어 갈 때가 됐나요?
0: 네.
1: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네. 네.
2: 아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랜만에. 네. 너무나 재밌게 또 그래요. 방송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0: 여기 나오면 재밌죠, 여기.
2: 아, 저는 출연료 안 주셔도 되니까 가끔 한 번씩 불러주세요.
0: 알았어요.
2: 예.
0: 그 출연료 얘기는 자꾸 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
2: 에이, 그래도 강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그렇지.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끝고. 신유 씨의 그 데뷔곡이래 이 노래가 시계바늘
1: 노래 네. 멜로디 아시죠?
0: 몰라.

0: 이게 그 다음 모르세요?
1: 하늘처럼 돌고 돌다가
2: 왜 고장난 벽시계만 하시고
3: 고장난 벽시계만 내가 자꾸 떠올라
2: 그렇게
3: 하겠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2: 그것도 음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
3: 야, 이 정도 가사만 알고 있어. 대단한 거, 이 사람아. 예. 자, 그러면 신희의 데뷔곡 시계바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 신희 씨 고맙고.
0: 감사합니다.
3: 이태갈 씨도 고생했어요.
0: 감사합니다.
3: 자, 누가 최고다?
0: 우리가 최고다!
3: 내일 뵙겠습니다. 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지금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40분이나 걸립니다. 중간에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 차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사고 난 지 1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견인 작업 중입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방면도 여의도 서울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로 2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 노들로로 우회하는 차들이 많아서 노들로 역시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랩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하는 데만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도 정릉터널부터는 다시 속도 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여러 건의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율곡로 광화문 방면 송영공원 앞에 3개 차로를 막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소형차 전용 유료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금천 방면으로 많이 눌립니다. 지하도로 입구에서 끝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고요.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와 소요 시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산대교 강북방향은 다리 중간 3차로에 고장차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뒤쪽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시속 20, 30km 정도고요. 동부화산도로에 사고 났습니다. 동부화산도로 의정부 방면 이화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나서 군자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50분이나 걸립니다. 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난 지 2시간 정도 된 조금 전에서야 치워진 상태고요. 강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 주세요. 여의치 않은

0: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TBS 교통정보.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방면 성산대교 남단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여기 조금 지나 양평교 진입로 부근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차로와 3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혔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방면은 정릉터널 안에 있었던 고장차가 이제서야 치워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월곡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가는데 2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북부간선도로 구리시계에서 내부순환도 진입하는데도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양화대교 부근부터 물리기 시작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청담대교 조금목과 4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이후로 동호대교 이전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쭉 물려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교대역에서 서초역 쪽으로 물리는데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 중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0: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저녁 6시를 넘기면서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고로 혼잡했던 성산대교 남단 일대도 지금은 수월하게 지나실 수가 있겠고요. 3부간선으로 외곽 방면은 오목교 부근에서 잠시 서행하다가 안양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정릉램프 조금목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기름램프부터 속도 줄이고요. 반대 방향도 홍제램프에서 홍중문터널 통과하는 데만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 여전하고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도 서행하는데 그래도 반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됐고요.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남아있고 반포구가샤도 양방향 모두 밀리는데 특히 잠수교 반포 한강공원 쪽으로 정체 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이제 막 서울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 기온이 28.5도입니다. 오늘의

이어 내일도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무척 더운 한낮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서울시내 정체 구간은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묵동내대목에서 하월곡램프 쪽으로만 서행하고 강변북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특히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이 만차여서 반포 고가차도도 잠수교 쪽으로 진입로가 통제된 상황인데요.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신다면 걸어서 가시고요. 다리를 건너신다면 잠수교 위 반포대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제1회 월드컵의 최대 난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리와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남미에서 개최하는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했죠. 개최국 우루과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했고 FIFA 회장 줄리메의 적극적인 대처로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벨기에 4개국이 유럽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1930년 7월 13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제1회 월드컵 대회가 개최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U2, I still haven't found, I'm looking for 들으셨습니다. 여름말에 축구 이야기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친구분들하고 대화 나누시다가 그 월드컵은 말이야 1930년 7월 13일 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오에서 처음으로 열렸대. 이렇게만 해도 이 친구는 좀 축구를 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요새 아주 축구로 그냥 대한민국이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늘 안타까운 게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생방을 하고 있으면 축구 상황도 이렇게 중계를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우리 TBS가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지만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선물은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톰 패티, Free Falling. 이어서 Foreigner,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Foreigner 노래는 7724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권디가 축구 얘기를 요새 해주시는데 새벽에 권디 목소리와 축구 얘기가 전혀 안 어울려요. 근데 이상한데 좋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상한데 좋아요. 뭐 결론은 좋아요로 끝났으니까 칭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축구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보통 축구 중계를 하거나 해설을 하거나 축구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좀 톤이 좀 업이 되고 막 좀 막 뭐라 그럴까요? 살짝 그 업된 상태로 막 보통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너무 처지게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그리고 한 곡 더 신청을 해 주셨죠?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포리너 틀어드리고 이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는 들으시는 분들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7724번님 미안해요.

신데렐라 Don't Know What You Got 들으셨습니다. 64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권디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말투여서 은근히 반갑습니다. 예전에 권디가 신데렐라 노래 좋아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한번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데렐라 Don't Know What You가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신데렐라 많이 좋아했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신데렐라 노래 많이 카피해서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따뜻한 문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곡을 더 들으실 건데요. Joan Jett and The Black Heart I Hate Myself for Loving You 하고 이어서 Hugh Lewis and the News Heart and Soul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화이트 스네이크, Here I Go Again. 이어서 Pat Benatar, Hit Me With Your Best Shot.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화이트 스네이크 노래는 24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데이비 커버디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러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끝번호가 2424면은 이 우리 2424번님 혹시 그 이삿짐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직업을 밝혀주세요. 끝번호 2424가 이게 쉬운 번호가 아닌데. 네. 그리고 캠페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조앤 젯 앤 더 블랙 허트 I Hate Myself for Loving You 들으셨죠. 이 조앤 젯 이 여성분이 진짜 이 하드록 이 락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여제라고 불리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남성 못지않게 걸걸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입니다. 7007번님 엊그제 대학 동창이랑 오랜만에 만나 늦은 밤 한남동 LP바에 갔어요.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괜히 기분이 들뜨더군요. 블랙 러시안 한 잔과 엄청 큰 사운드 신청곡을 써서 내라며 냅킨과 볼펜을 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써냈던 신청곡 권디에게도 내밀어 봅니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Die with a Smile. LP바를 가셨는데 신청곡을 쓰라고 냅킨을 주더라. 그러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냅킨에 이게 글씨가 써지나? 듣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같이 합니다. Die with a Smile.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Die with a Smile 이어서 Warrant, Heaven 두 곡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노래 좋으네요. DJ가 이런 노래도 모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안해요. 덕분에 좋은 노래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 없이 나빌레라 영화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대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목소리 반가워요. 노래도 신나고 TBS 힘내세요. TBS 정상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문자를 보내주시죠. 거의 매일 보내주시다시피 하는데 0511번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2: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몸이 없고 홍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땡감 땡감 땡감 선대지 말까요?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슬슬 아치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나뭇잎, 소낙비와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놓고 나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아유,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이야,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이제 오전 7시인데 현재 서울 기온이 21.8도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에어컨 화재에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에어컨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들 대체로 한산합니다. 고속도로 상황도 좋은데 사고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조남분기점 목포 방향 진출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0: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아직 오전인데 서울 시내 현재 기온이 24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부쩍이나 덥겠는데요.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안팎의 한낮 기온을 보이겠고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 시간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소나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 상황은 좋습니다. 차가 많아서 몰리는 곳은 없는데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할 때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으니까 사고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군포나들목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서청주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현재 서울 기온이 25.6도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

있는데요.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서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수시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휴일 아침 서울 시내 여유로워 보이지만 북부 간선도로 도심 방면 월릉나들목에서 하월공램프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노들로 성산대교 방면 양화대교 조금 못 가 2차로에서 화단 정비 작업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